0: platicar de todo, con la profundidad que queramos. Vamos a pasarla bien. Acomódese en su asiento 77 de fuego, de lunes a viernes a las 2 de la tarde, para tener la platicadita.
1: Radio Fuego 上聆听最精彩的亚洲文化 音乐岛
2: Radio Fuego에서 아시아 문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해 보세요
1: Radio Fuego で 아시아의 문화와 음악 등의 최고의 방송을 お聞きください
0: Nico Nico Radio Los sábados 10 de la mañana por Fuego 107.7